0: 어서 가서 니 자랑 갔니? 어? 와라!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
1: 아주 2.6세대인데 아시네 바닥이. 아.
0: ഞാനിവിടെ നോളാം.